마지 저기는 먼저 표 메시지 로가지 자주다 담비기 방주 망주 중지지 몇도 동자지 인스시에서 다 뒤에 남네 대사계를 둥디 먼저 더디 전화 아이유 남게 다이어다 공해 남게 스디 디레지 차요 뒤 인스그야 굉장히 가르려서 좀 다른 거는 차시하서는 리중 내리기 쳐도 대사계를 둥디라 전비링기 중지 양아기 제보 제수 등재지 차요 대사계를 둥디 다지 감자스네다 측강게 창디를 때디 전화 기사계를 둥 피비하기 침부 뒤 인디기 동장다 제스니 증거요. 대인디 중재년아 그 제부 인스 등재 지시요. 니네 그사 제부 중티네 나위 지조기 다지 지시리. 막등기 롬로기 변조기 지시리. 지시 망수다 폐기다 중지 교제 그게 돌 신주 체교수니 제시 전단기 하장기 진보요. 대인디 좀 그사 제부 중티 전단지 제자 근류기 중심스 지시기. 숨내 차샤와 이는 야가기 마하 바랏네 독주에 라마니아 독주에 디시 다지 시라게 중주년아 동주 육 이도를 크는 다디 피제 조야요 말이 풍송 처부 조야요 말이 왕주 중부 망부 디제 디기 중 동주 시에 용주 정도 대사제비 중디 도동의 풍송송 지조 지조서 두고 요래라 방장기에 지만 지만도 두고 요래 디인디기 다지 대사제비 중기냐 진단 침부 지기

0: 向来称赞美容国的东爵爷。
1: 每天的带进节目听得人称谢谢女主席妈妈就说节目听得人把本写接近你听得人
2: 天才我就把利用刺激都去在那而且真正突破偏喜欢的人다 리존 차지 되는 도치 사와이나 나르차 첸전 토바 편시 반데네 도치 사와다 리존 시비드는 고런 아 지디 야보시 터체 되는 샤자비 뭐 좁지 되네 아 창을 파차라 되는 첸전 대위자 야보시 터 다 쇼시 아 마자 콘데나 존다 켄켄지 되네 철 아 세체데 쇼지 시지 존다 켄켄지 되네 데니 바리스 데르테 니엘라 리존 시바다 되네 지라 도치 사나 용다르티니 바 텐 체위 데타나야 펜바 데위 체바레 다 텐생가 징가 지바 년따라 곰바 차차 자나 데니 주포 니니 아 펜바 예다 전대지 초유 최다 데니 리종 샤지네 메드 무롱 와시리 예나 무소소이 데니 리종 기 체유 문다와 아 데니 리종 기 미율 저기나 라니체 데니 주포이 니절아 이데 데니 당가 아 룬탄 얘기 바레스 몬테지 데니 아 곤데 체갈 잡이 데니 아 예답 데니 데니 구달이 데니 만디바 년따라 공바 차차 제나 데니 메이 리포이 데니 아 리치다 라덴데 데니 아 비치라 데니 니바 첨보 예지 타나 머카지라 데니 리치 조네야 조예스 다 텐생가 증언이 봐 리용 차지 드네 랑세 주포트이나 드네 니라니 봐 체와 리용 갑단 드네 리용 차지 드네 디지 니젠 나다 차자 지데 드네 차시 마른 조기 예스 가서 드네 참데르 랑세 드네 주포트이나 아빠비 드네 차자 응외 드네 아 자제데 손데 드네 닝 레젠라 드네 아 아 차 콘데시 치드네 무디와 고요코와다 드네 루보 휴메바 드네 제와소 사연디비드네 니저텐치 예스 대대 니가 찾아게 되네 니다 니자 림비니 드네 차시토위 니지 예비드네 니바 리존 차지드네 랑시 주보 자와니 저지 메바단 갈스 랑신 주보 트바이나 드네 샘차바단 고요코와 나와와 소지드네 니다 텐히 타나 니자와와 야나 리비낭게 드네 찾아 도와소 드네 사연디비 아 니즈 텐체 바리스 다 난시 차와치 위급스드네 아 마마보드네 리존 차르지 쳇짱모이 나드드네 아 주보트위드네 공신자예 대와 주보 네바시리 쳇짱모이 주보트바예나 드네 바브이 버가 차마드네 선바다 차자짱모 대위장 드네 차르송니 리보단 드네 슈로와르지 아 코주 현참치데 니가진아드네 리보 아 트랜스스 유나와 리보이 드네 차와 시름 분산 치비드겐지 되네 아 샤니 라소 톱가라 아 차니 되네 참바 잡아 야나 응고나게 바레스

ཁྱིན རང ཁྱིག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ngazui turim lobje sinde min ce sun so kyon thang mangsi ten to tong we chersi so gi chidab nyun de lya di ni mangsi sim chu che kyo phuk tun to jin bie phyu jong gi shunu sinde min por chi so kyon che yu ji sun tu nanjing lob chin gi lob ji zhong gu che ji lin gi yuan shi zhe tan min ki ngazui ji ge shu ji xi jin ping gi song xie ke jin gi zu chi che bi thang dian ki ni gi tak ju reng xin gi tun ni la guang a we ding sab lian ba song kyon ni ta chi do to bu che ba 교주응아외딩서도동왕련겐지부쿠르페브치바멍시직첸키롬두웨교주처더치바푸쌈유베탕련기기시럽덴바멍원베톱쇼유베제기퓨종기슈누롬티웨망와멍시심조나슈교치듄치바나잡네시도탕나잡네소교나잡네피주제치베지타준부제치디베준친뷰 추제토웨첸제정초탄랑도랑빌리아구디동웨티라리아춤제사브두규탄치에치사브조규인시손두지게프주지시진핑키멍시심주리아갸교탄게린체교슝뉴게띠첸제기멍시지구이케친말라젠도구유지탄조경치베탄멍시심주기케주탄툰베리이딩조말라투창도동왕 멍시심주미니엘레가탕초외차긴릭수동화제체디고이코양탕팜니엘리아수요곰치비사뚜쿠류뚜굴콜시뷰사뚜차겐나릉궁아쇼니콜시뷰첸제주교나홀다쇼굴시니두나유 장미에 랑지티다기 로드시진핑기속신남외당주양기 체지기춘일이야진조탕 첸제미나토고치바강리증기유 장미에 심슈 티웨 댐바탕 자주 티웨 우유죽기 터니 주제 터웨 첸제 정초타 장돕 장비 영화 체비탕 첸제기 계급도 치 조경 차치 비탑 홀다 체교 꾸자가 나유 지손도 중국 체리 린 체듀 처봉 체리 퓨존 사드 디니기 심주바 전링링키 你同姐妹你这松略 到就记班 지급书记 上海千街锦堆里亚 60能歌 那时用千载先帝民的参论用完脱过千不能为各体对于俺俩俩卡子贵度给三不谈今天穿那什么穷其他企业的乱用不怎么起别恶修理的你蒙西心就体外丁色谈体外无你用为天生气气心语 听的熊美村对托几个书记孟西心就南看切里心就明年落子几个人切过戏密书干年年就难为年三班几个书记孟西心就南看切里心就明年五年生气能够多年穷俺俩俩心归还将钱不贴不穷了俺最终归孟西心就俺为多

0: 习近平给 롭종조교능급 뷰티공비타 주세토위대자라 지교를 철구지배 특주기 토세토니 뇌고 뇌세 뇌급제기 레드약부조비에 개지정신라 문진강리시부타 릉주뇌생문고타 카대조비 뉴바슈지를 당대 미마망소기 세소타 균노르기대자라 성균댄디제구시 낸두당규 제동토당뷰 계급릉주뇌세 고주심주강기 로드 양스权기 내둔티티 세제나와타 레게주고대낭규 중앙 접수주의 로드 남기 세제라 내대강 세나와마세 주도야낭유 시진핑기 세제탄 주도로센시 송시에 계시낭유 공기 랑계경학공 양신갸시와타 사캄 육진시와 넘시 균도망화제 유비에 릉중류지 퇴연라와타 망부퇴기유 당기 속진 좁게바 소수 당 중앙기 뇌고 뇌시 뇌급제기 레둔티 미망기 디도타 계급기 대자탄 제오 유비에 퇴진식도 진리에 덤진 타용제디 도시라 규르와 동화타 직수 규르주 제바 말라 조주 뉴바치로 동화 소이티 괴지 마무신니 갸지 레지바타 망소 기니 치티 릉주 뉴지 섭진타 하장 진보 럽타 진보레 넘버 게베 점리 기우 군지 켈렌 강리 도피 뇌고 뉴시 뉴급제기 레드 야부 주바라 녜바르투 당기 초용기 고지 타용타 미마 공도 고로타 제소 자회지라 진바 타용 릉주 취니라 진조 제규 타용 원고 조르 진규 타용 규르주 스타트 타용 말라게 도시 타용 지속기 냠주 타용제 차괴바 라렌트리에 문진 띵습 중유지 대낭도 시진핑기 뇌세 녀가 충도 동화타 뇌세 경괴 충도 동화라 문수년 문고 제규 조르 진규 중전에 토담 최진 제규 타용제디 대자 딤쇼기 랑제티 계급학공기 파르통 차괴타 대신 리카기 조준 차괴주 개발 제규 외미 경에 제시라 흉류격디 뉴세니가 나서 규림 대비 권리 세주타 내려 개비 권리 신지 문지 도바 치고 레더 주경 치수 치료 동화타 총기 개진타 뉴세 퇴망 외 서귀기 각세 멍시 지귀기 곡종 세시 로드앙 토로 당해 지유태기 신자 강교 습귀시 닌드낭 유 시진핑기 마대 섬대기 삼로타 터투기 삼로 덴도 당해 뉴세 침보타 뉴세 섭진라 카대 조비 뉴바 균세 매바라 치료 동구 뉴스 신보다 뉴스 접진기 년하라 심주 달주타 더십 세련타 문주 년다 동수치로 당해 최주 문주 투구창도 동괴 대자 신보다 최동 진비 중시 워기 최동 괴동 남수 투상도 당해 계급기 축두 정신 진미 순주가타 계급 사공기 최동 로교 때문에 조경라 군디 동괴 축두 로교타 파르게 괴지 라수 계준세기 레드나 제교르기 차르교 레구 체구의 대도 시진핑기 릉중뉴세를 서송 견지주바타 지교르타 로이송지타 고급지투 공워지도제 타경제디 냠진토담타 퇴주르슝디기 레게 춥시척교로 군디동괴 양탁비 시경치제 따와 주바타 랑린다르디 공비 조치를 짐바타 디자 낭미도 동화타 뇌교 조치를 짐바타 문고 낭미도 동화 속기 초롱치리 타직도 세괴 롭스 소중나 중류겸리에 림카 리지비 뉴고 뉴시 뉴급제기 뉴바 체로 동괴시 낸두낭두
1: 디글레 쿠네 비웨니츠 닝샤 탄산시 이카소순 롱아첸기 철골 주영바이기 치듄성교 용자 총도 초디 사네티게 롱아첸기 철골 주영바이기 자네리아 민니 자네 소웨 겹중탕 지삼초 콩비기 미치 자네 랭겐제리아 큰용니 세지체유 닝샤 이중교 롱안니 뷰티 콩비기 각제 투급 임바 카세스베탕 퇴원의 고조디 자외 정신탕 쾌용 정신 포기 정신제기 랭겐 케친탕 군편 정신탕 멍시 정신 티교 정신제기 존의 레드니아 미바 쾌용 정신기 롱아첸기 철구 주영바 이진기 종용기 철구 꿀지 제토 팀접진기 퇴내 말라 죽부탕 살뚜기 콩비리아 꿀디 동왕 누규 말라 사부족부수 존의 캡콩기 삼초탕 레드니 타경기 초집시기 존의 랭게 갸타 개줄학점 땡키 체육 롱아첸기 철구 주영바 이진 닝샤기 변조 콩비탕 망주리주 중캄송교 딘자 기리제 초조 시티니 뷰티 콩비리아 꾸디 동교 임부시 나고갸 치동와탕 트레리아 디니 쿠 타르게 동와 사르트 꾸디 청진닝 샤탕 뉴쿵 쿠 똑친제기 탑주 침부가 땡기 제규 比例初二明年孟村列着卡街老林的卧堂松脚木头钱不松也不讲吧秋季他如松松脚钱不接近米他人中看不起去年内用完规定东

0: བོད ལུང ཆིན ཉིན ཆིན ལེ ཁོང ཐང གི ལུང ཆིན ཅ སི བི ལང ཡི ཅི བེ ལེན ཆིན སི བི ལང ཡི
1: མང ཇུ ལེན ཆིན
0: ཆིན་ན་ན་མ་དོ ལོ་ཆོང་ཆུ་བུ་ཆུ་མུ་ཡེ་དེ་ གུན་ཁན་སུ ཆེ་ནན་ཅི་ དད་དན་ཉེན་གུ་ཆུ་བི་ལེན་ཆེན་དེ་ན་ བེ་ཇོང་ལུང་ཆིན་ཉིན་ཆིན་ལེ་ཁོང ཁང་གི་ལུང་ཆིན་ཅེ་སི་བི་ལ་ཡིན་ཅི་བི་ལེན་ཆེན་དེ་ཞེ་ དྲང་གུ་སི་བི་ལ་ཡིན་ཁུ་ཅུ་དུ་ཆུ་ནུ་སི་བི་ཆུ་བུ་སི་བི་ན་སི་ལེན་ཆེན་ཅེ་དེ་ཞེ་གུ་ཤ་ལ་སི་ཆེན་ནོན་དེ་ཉེན་ཞོ།
2: CB 조보
3: CB 조보
0: 지난 남아도 로종 조보 좀 쳐. 정말 그 희번 농신 신앙 앞이 닌상보드는 아직 제신 알죠 뒤친시 로지가 신앙 앞아가 치바제니나 자는 용가 단점이 지른도 아주 무망여다 그 퇴문가 두신제시고 두신데 진정 원래지스나 실로 지동 지자 거출로 당아바가 체제니 요런런도 멜링가 자가 소소가 조바 지정가 도만 해치와나 엄던 종거도 두초제 사고 침보 버와나 다 거기 튼튼지 켄와 준례시여바도 게디디니소 닌들 해나 잘랭가 자가소소 아주 무망가 두초 총거시 하나 같은 띵저쇼가 뒤친제랑 조여시에 다 존재를 쳐나 실로 지동거자 주지로 상해도 수주 항주 한코 소재 망초 출라 아제 참조시비가 제이 잠바도 다 실로 지동거자니 효로 당아바 체제니 베징도 상하이 광주 주장 당선소 단소리 전체 소속과 조반만 소유되고 남지 대명한 사람도 손이 남든 총골도 두초지야 제국 브레이버시 달리고도는 다 중국과 로주토가 팀당보가 당하지 아주 뒤친다시 진지도 차도 중앙모만 시중 시둔 시주 공과 실로 지동거자 기치고로 나중에 반원라 로시 당아바가 치제니나 청구가 아주 뒤친 인자나 다주 시례시 지난번에도 로종주부 주문서 당고랑아 히토드 자신아지 아주 뒤친가 로준도 뒤다시

0: 안녕하세요. 제기 로 총초 되는 거 저때 야랍 접전을 다 뻗던 거지대. 같이 모르고.
1: 오마지 제티 고치지 저그리.
0: 대죄 말이. 빠나 녀 우츠 총초 되는 거 저때 아쿠리폰라 법조전에 야모르지.
1: 오지 오게 아쿠리폰가 같이 베다 제진이 초와다. 니즈 친구 로쇼쇼 시바. 진라 로란 시저 디시 더 저와수 로쇼 시지인.
0: 야몽가 너 드는 아주 참미 아클리 폰기 로제 챔제가 마마라 챔데 주위 라는 미비 주엽잖아 로병 사지 데레고
2: 로전 초보 전무여다 천안자 다다 니신빌린 첸티나 베종롱 칭닌 칭리콩 강기롱 칭제 시빌라이 지빌린 첸디시 나지 산준인 Chichi, du tu do ngan chi lin chi nian bar gas xue. Xian men tian ngan chi lin chi nian ru.
3: Xibi zhou bo.
4: Xibi zhou bo.

나 친다도 뇨바제 제신 파와나 참투 냠네 그 친송제 차토힌가 로촌 주보 좀 쳐 무기 니버도 나저 사제다 다 미제가 지지 덴베가 샤히인 바다 센라 야모망에 고힌가 당고를 시바 논시시 나저 야모마제 히나 당고기 뉴욕가다 포용 텔라시 다 군슈 텔라시 차롱 텔라시 편바 친부지 유행고 당고기가 다 인지 미니 나저라 다 가인 일에도 나저다 뒤나야 외도 말제 일에 힌가

협주 접근 예바지 홍전 청가 살괴바라 초와는 낙도 시와 동자와라 낙도 시림기 좀지 사바리 톱지여 네츠네 제지 체휴이 캬바밥드 도다가 샘코르고 람카르 이접셰괴비 쟁괴도 나자셰드 샘노 조시 먼저와히 초진도 계속바지 뇨시와 소남츠링가 크군 찍라 니르 톰지 녜자네 솜자바르도 나지 급도의 망완도비 레가드 마기 강아 카점 요정 통지 제일 전차 매발 내쇼비 랑

초반남바 다송 의진님비 르지 요지저 러시바데 찬도 바효존의 임비 셈바보 대가가 공가 심모도 조모라 플리징가 다샹라 라사가마 공선이 임비 셈바보 천리 추중거레고 시빌르지 고올람란 시바데 진이도 공가 르지데 파마번치도 라사 바나숑레 요비 아지 진진바중도 찬도 딘치존레 요비 아고 자바도지지라퍼니 사마샤와란로다 年的土生逐步用为门的学习营实现个

0: 오고니 캉키랑데 로인싱카노는 뭐이 드린체도르스 데니 고아디
1: 세세워 든지 고쇼 아 니 도마티고 뜻치네이나 오향이 데 뭐기 도조 사쇼 가사카게 뭐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에 그르네 딘디스토소노 요아카상가
1: 야야 다 든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크르니난다 조타크르니 수준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히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징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 진인가
1: 오레 다냐보 길랭야
0: 레레레

超不 number， 俺呢那去年俺把他写字单写到总部部，控制罗建业。 표기 표선 초비 루가 기린의 준지타 타비 동야디니 나나 최토르토미베 옹게시리 텐제 송상 체계 표기 루가라 창비 저와 탐디나니 로양기 신감비잖아 쇼다 디니나 체계 년진딘라 이심소의 표기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토기지

Jachevi Singh Namba, Nanu Pijun Lunjan Ninjan Likun, Kangi Lunjanje, Sunda Chiti Lenzink, Gengel was animae, Tumakangazan. Tene Lonson Komaganola, Tanganzok, Hijigan Nandente, Sta Yigan Javi Shihiganola, Tene Yigi Yawa Kotikibari. Ani Fondu Komaganola, Nanzo Sangik Dra, Kahijikibari, Tindile, Totambur, Dra Tesu Korni, Mando Diji. Sahi 아니 나로그 쓰지 아니 준비 그 텐직 이게 지금 봐야자 아니 되라 양색이요 아 디미 디슬 고사제 라 마저나 아니 고장자 마페아 그 정도 아 코로나 란도 그 돈이 아니 니다 시비 그 좋아라서 버티서 서비 고니다 나로서 버티니 이유는 매바 왜냐 코로나 사제 다 저와야나 사제 라 여나 아 아니 그 나로 되라더니 아니 사제 그 다나데 아니 나바 나서지고 겨드여 봐 쳇바라 때니 아니 사지기 얘기도 같이 얘나야 아니 양지 쳇바라 때니 아니 고 다이난저 만다와 나로 쳇바 만다와 탱도와 다 대소 대체르지 나니 양지 샤와레스 다음에 이제 사지 세미디스 아니 다다고 어 대다 만다 사지 얘기 대소 인지나 양나 고 뒤 먹이 봐 란자 배우고니 아니 다이 나로도 사보지 용도 여봐 되니 니바도 처리해서 이르다 나도 민근을 어쭈 히비 그더니 아 민대다 바는 쳔바이나 어쭈 히바 민대게 차힝아마 아케지 우 히바데 아 양 예게 나니 아니 양 님바데 에리스 아 드니 나서 양 님바데 고 메피카 아 아니 차라데비 그 다이나로 차라데비 그 데르기 양지라데 에리스 바이나 어쭈 히비 그 어데 아 드니 양기 님바 어데 마레스 원 아케지 우 히바데 어쭈 히비 어데 간데지레스 디라 자위 차니고 양다 사지 아니가 뇌비가 고다지레스 어때인데서 어주히바 어때 아더니 양근은 양이바데 마레스 근데 양세 닌뒤바 데릭 자차디레스 스마데 체리세디라 다 라레 베라 인가 메노마데 자와타 아니 인가 메노마가 자징노라 야 알라니비가 자징세야 다 디고르라 아니 베지 키바난 제든 베지 망보진세요 바 데인데 간소 로비 토뮤 그 아더니 이쁜 인가 근노라 히리스라는 간다 강화상 라서 바더니 쇼로가 집 땡 아니 니가 그러나 자쟁은 너는 야 알랑이 비 자쟁이 세는 가서 그렇게 얘기를 와 대인들다 가데테 야 알랑이 비 자쟁이 아니 라데 베라야 아 되니 야 아 세니 되니 그 양 아지 여바 아레스 다 들 간데 사히 기그레스 아 가서 좋았지 되니 야 난 될라야 시당 니가 메로 마 코란테 자가지 아 아니 계단 틈바라 고니 njebi ge tenri ge nyinga ge yongji chadi yori dingri dig nong ge ta nyinga ge rodang nyinga ge peji lasba choma de jaga ji dini ge da yege ge dini datri dangi nang yata tunpa shi dindri wen cha rangri peran tunpa yana ani jaga ji ge yi gong rodang de jima chigi nang su pe kata me bari dini paru la chiba yo ta pe datri ji lugu wang da tang yapa yana yang dini igi tunbi ge dini yang ye yorwa degi matula आते थे नहीं कि पर रंग दारिक लोगों आने तंबा ये ना अन्य खेलने ना तो नेज़ मोबाइल में करें ऐसे आते हैं ता तेरे काज़ पापा तो चले ऐसे दिल ता ये कि ये वाला नानी यंग आजू पेजी ये क्या ला आते नहीं डाइंग आरोग्य के चानी ये आज चीन नेज़ जिसके पास मामूग ता दारिक यों ना तेरे चुम्� maybe ngaro jenda ding ngaro jenda tebi ngaro jense ye par ha tegen no ta tami ngaro jense ya te ta pe cha jena ka ni amar ge patla ha tini ya i u ye ka ya mayu ba ha ta deso ta butla ani ngaro cha ni ena ani ngaro drambo jenji ris ji par ta ka kha ga nga ani cha cha ja nya la so ba deso re re ma ji de da अनि ngaro de tambos tene de mae ba ta ning ba de cher jena ani ngaro kupa chen de kupa te

0: 아니 샤치부시 니마레 데인들 거기 샤치부시 니가 수행보지 샤지시 니가 머니테 자이 차니 콜라 소휴가 마유 소다 됨데 오 대단 샤치부 차디로 데인들 다 베지 얘기가 던지게 다 소다 버기 니바 템비기 얘기 때라 간요레 있어들 때 양당 책임이지 양당 책임이더라 나서 다 베지 얘기가 소기 얘기해서 양당 책임 다 되게 놀아 담보 양대 속에 이게 약이 진짜 저리 있어야 가대 안서 배지 이게 라 양지 이게 되 매바 이나 아니 사제지 이게 장바 그 아 아니 벽에 저기 제자 그때 용수 줘봤대 사제 장바 그 짱이 내 때 많이 바래 근데 이들 거 이게 니 봐도 마저 바래 대인 기술 거라 소세 바래 근데 니 봐도 저러잖아 이게 다 이게 직접 바르라 가로서 제지 그 착 관계를 찾으세요. 인제도 찬으로 책에 책세야 이게 되시. 다 이게 돼 이게 바로 책대요. 아니 아 속에 이게 뒤스 또 봐. 진세처리 세바이나 가대 장에 배라 배지 이게라 아니 책대 매바이나 책다 자송이나 아니 이게 뭐 붙은데 되시는 인주 땅 미게 땅 진주 양주 라서 봤다 이게 뭐 붙지 다 펜스도 니니 Ninju kanyi da, jinju kanyi, miju kanyi bangarasu, mandri gar matani, teso pa nindro wiki, tende kata, shenjungu reis. Tende yin bayan za, ane cik tuk maa shena, ane yige pensu paru la, cik chen tu jambar. Cik chen tu madri cedi la, ane yige tuk maa, la yungi kasa, la ta me bata. La ta me na, ane, dedabu yige tuk, ane jiren teso yang, ane, likpar chi god ni maa, tuen ni maa. Tengi dira ta, cik te, ane, sogi yige yagbar. Ta cik te la yang, ngen che ku kafsi la, 나도 비쯤보라서 봐 대소지 가서 지더니 자기 얘기라서 봐 도링 얘기라서 봐 대소부터 뛰자 봐이나 치때라야 아니 치찍찍이다 아 치때니 니자지 되려야 용이요 아 치찍 아 아니 치니 어 찍찍찍 토들지야 자디 비존어 봐 치니 어 되려야 가서 요 바리스 되니 치때는 저유 가서라 등산 나기지 이게 좀 고다 아 뇽보시니 태가데 집어 많이 봐 아 아니 이게 지 바로 자는 아니 저디 비든지 그 소요 사례 니지 가서 Nyeje kasa. Tenyu di sila ta, cik delayang ki cik dang, ane cik ni za jen. Ane nriyu kasa la, ane yige katani jie zana, par jie zana nriba. Tenri du. Ta shil ngan so ke, wajen da yang wame ki yizu ki chepa ka ton di ya ba yina, wame ji cik deso so ma de, ma rinpo si ni ma nar gi ba. Te zo kan rizena, zayi cha ni wame ten yang temi sambo da ku to tambo ni ziba ma yinba, wajen ji yige de njokpa triba la, tenyi rengi rengi, ane ko, rāngshū gōng wēmē jī yīsū nē njir sōngbā tēnri jī yīnsē nē gēnī chibē tēnri yē gyō rē tā tēsō hācāng gā nīlū chēmō rē tēnwī tēsō lā tā cik tēn lā cik nī zā chē tēsō tē mā njōpā chōyōng wē kāsā lā anī kī tā jī pā dhēn nē anī tūpā tā bē chōyōng wē kāsā lā anī cik tēn yā anī gō rīngbō tā bē chā sōng tēnri jī yīnsē gyō rē tēnwī tēsō lā cik tēn lā yā jī sī tā nī zī yō bā anī wē jēng cī tā wēmē kī cik kī rā tōng chā nī nā gō rōng chē bā yō bā wā tēnri yō rē sī tā tā yāng tā cik nī tē 배지 얘기는 전에 아니 수다박 이게 인색이
1: 다다 치치 심바데나 칸기 손다 로치린 치지 야라 몬티 안치린 치신저 가스히어
0: 되는 니바데 체르잖아다 깨지 이게 생지 깨지 이게 있어야 깨히 받던 니가서라다 조 로바야나 조시바 덴데지 과는 안 되기도 덴데 겐지 이게 되라 아니 우쳐다 히세니 나마니요 바리 우쳐다 히 덴이 디슬 공그 양다 바식니고노 칙대야 자위전고 루모자르 마돌 때 이게 니 말에 때 이게 딱 봐자 겐지 이게 그노노 우쳐다 히세야 된 아 아니 자위전 코로나 자방도니 죄도 매 바리 내니 매 바리 덴이 코 줄이 자리 데이들 니가서 외쳐다 히대야 이게 니 말이 이게 니 말이 이게 니 말이 데 이나야 외쳐다 히그 이게 그 제자 그 데 레버트엔 발라 코게야 조시비기 니바다 데바 지지 데데 발라 코 조시비기 니바다 데바 제제 데라 테니 아니 조기 이게 야나 찐지 이게 에서 다 티그노라 담보 외쳐지 이게 다버는지 자유 찬은 안소 베지 이게 그 노로 외쳐서야 돼 인지다 인지를 자가르 Ini om ji yizu te rengi rengi rengi te, ini njer ni, te penji shungwa te la teni, ini tingsan ka nganzu, ji lambu che ke, ini ke, naya tabi ke teni.

0: 당 공제 딘탑 나초 당 니당 류용샤줄 쉐람 당
1: 니제 딘츠르 니제 쥐테소 디탄 랑드윈 린친드니랭
0: 다다 싱구 추비 레친드나 베종 롱친 닌친 레콘 캄기 롱친자 데탄 람드윈 시비 레친드제

생각나봐. 샹라 초양도 바동이 비행조 고슈지. 블루스와르 관리 초이 비행디비 미비 군제시베 나라. 나지 메일리비 지체자 자차 주지자나 린실 초이 오인비나 초는 좋아고 수이 시시나 문적범이. 무슨 일로 니들 초원상 동지는 최소가 준수비 제도인라. 대외자 초체를 못 떠나 디 메이즈기 대단한 빈도 정보여라. 준도 카군비 소화 성류는 루브르초 문화의 따인비 디디 강조 체단대비 초점은 옛날 축구 전장소 동지는 하장극의 정보라. 등산 업이 빠진 다지치비 총알의도 동자 암호다 수미를 나서여라. 대동아 추이 찬시디 동경야 힌도만 보여라. 마치 동자들의 도마사 공비 동화 세토바는 규모거장 공바스비 효라 주부 너바양 강장유비 나치 뒤다 남아군도 동작 너무다 스물세 통지매라 림의 당장구 추종모다 추구소 대나 주부 대탕라 빈도 신도 진부여라 대양 추이양인 매 주부 빈도 강장유미 고대가는 어쩌시나 당보 추토위 빈실디마 추동나 공바세와는 아장 유명인라 디 메이즈부르 코비 린히제 제데 콘델레 버샤토 다동 쭈동나 메이즈기 데타나 빈토 인나자 신도 몽보여레 베나 카젠지위 조세바다 르존제 당마다 니마나 라나 니손 제바세도 메이즈부르 코죽시베 차근 오 장도 동하다 키미 상자그 느발라야 송소세도저레 르존게 니마나 신진토바다 향와하르 동도바 기란 인세주 즈비 Lūjī nī gāngrōndō nībī nīngkā tāng cīmbā chūngu nā yīwara shibā. Lūjī bākbā nā nīmbar nībā. Yīnyāng chībī dōjī tāng kīmī gāngbī dōjī nāngjā mūgū shētā bā. Chāshī mārā nōshī chāyā lārā tōngā nībā tīyār.

0: 다 군기 가서 문나라 참바 포샤위나 참바 포마다니 죽은 만자 도나 참바 녀도 도도 받다 아 참바 군고야 셰도 줘라 데비 르네사바 가시 포마다 죽은 만자 도나 르네 다도 받다 네사 양도 주에 네바야 되여라 블로스와르 비용들자 죽은 규민이나 지디지 추르즈위나 추인 난게 추드즈바 인시 대단한 핀도 신도 지비 난중아스 추고 만자도 있나 노선 주비 대단게 달란 담아시 추 고장다 양나 추스르도나 공원도 지비 피한다 여바는 시에먹어라 세버도 대라 무슨지 내게 가시스비 내가야 되어라 벼즈 소아르비 용로 빠진 죽일리 추슬 장을 창내 고고르쇼 꼰대 류사 찬지 내도세 예수바이 차주 강차수 추인 종콩 장라 장신 당위 추장다 야나 추스디 콘도 땅와다 야나 류라 또나 지미도 자위리 상토바다 류라 신도 나디 탄치바 메바조토바 데미 창동잡이 진제 자네 부바디 고유 코시 소동아 소 세토제레 야 주지 나조그 왕게 현발로지 세고슈바세바 세와 옌양 꼰대 신도 제와다 릴라 자저지바 창지 피빈니 도르 포빈니 지스비 누바야 되어버려 옌양 소아르빨리 추빈장지 민지 갈라피 추네자그 도그 갈라니 지스바다르 두다 나바군도 당장 그 추장모다 야나 추구 망자 도나 내나 세비 니부 미니자 비니 하장 되어버려 대외디 내게 몸부기 흥구 세토지야 네베바 대탕아 니토바라 치세와다 개방구와 소주 네바야 인지 디빈나 도우당성비 동자 장면 레이나 레인도 반디 추세마다 추구 망자 통구래 시에나 추 장모리 추구지 네바 단저지 치비 추구르도나 렐라 펜바지어라 세바도 보이미 레시바다 포와 여보미미 레지 추 장반에 추구 망자 된구래 예야 나시 차와치위 뒤수 개방구 추 장중세도나야 죽
1: Bertang Siluk Soru Yung Lu Da Song Tun Javi Neri Yutap Dang
2: Jong Chu Kanta De Song Hizin Ni De Tang Lang Dun No Ni Lamur Yu
1: Singhinaba Tata Chi Chi Sin Yin Bi Le Tin Dana Bertang Long Tin Yin Tin Li Kung Kam Ki Long Tin Jia De Tang Lang Dun Hi Bi Le Tin Dere
2: Chi Nam Bi De Tang Lang Dun Si Bi Kam Ki Long Tin Sin Jia Gas Hyo
1: Ngan Chu Chi Jia 吕三年节的汤啦 先可是写几月
2: 今年比 我最年轻的都可是写几月 马吉巴努路
0: 生个那么 下了 让这都你来五角小的就去了 新年五角小的就去着还是去着 我了 路不都多少人呢跟着谁个比过去着 对呀 路不都多少人个 车都明确写的卡也有 Jengni kamba lintang dinsu, nipi pimu wudu jokni, pimu ngungu xie jokwa. Nini towa la zizu kienpo tonga, nipa la zatong xie jokjime. So ni shukba shuka, ka sudu su ni, shukba loyi nando ma shukwa xiego. Yini towa la zizu muntu jana, jonyo nga langkur di ni mingkanto xiego re. Wasi xie taji go xiba ina, nipa wasi xie juna, tadi xie di ni ma yinba, nyusu xie ta gaya kienpo xin.
3: 这样做为些汤干些月今年我是马杰公就是刚才写的他是刚才学过吧当三手刚都学过吧几三路动过来你呢这首动作定跟时机定两个学就给钱不赢所以你年纪年纪了打你刚刚回来你说学过吧当第一名看都学过一年名看都学过没给你们吧没忙着这些呢要不要的我是学个主张了的你写他过过去吧呢 Jengni Njuzhanto Nebashika Nebachimbatoweka Nyadujungi Sena Tsambuyabataan. Nyeni Mesonji Lakba Nebi Zubi Wudu Kyogo. Soni Bimi Toseizan Jana Tsambuyare. Yeni Mekegi Njuzhan Nebi Lubi Wudu Nyogo Bataan. Deji Nebakalir Njuzhan Ten Yogure.

남인 세메 글랜 좋아하면 이거 소식 두 채널 다 단단히 찾아내는 건 이제 미디 구역이 내가디 리주 중에 만제 다 미주 로스에 내가디 다 디카에서는 지 세슝 기피나마 저토 두치 텐션 당한 지 장제 있는다 구유 있는다 미주 로스에 올려 있는다 된서 간다라 레치 과거 체식이 나 리도 알 다 두치 당한 줄 하고 디구이게 찾아나 다 녀동 있어지 있진다 디미체 중이다 적섬네 거주제 다 단다부터 놓지 다 디나 찾아나 시신게 만졸라 간에 만난 게디 미자르라야 미주 로시 위키레 딤비에기도 곰된 동치 도체체스 다 덤딜라 디체 치갸던 없이 담다 나동 도체낭스 팀디니 께쟁 조직이 미주 로시 위기 달레된디 베구디 응 원내 정내 간이 신도 체벌시 도체노 다 디 강리양 저기 즉 디고인 행간게 다 저간에 접속 접신인데 다도 제트랜 접신인데 다 멍실도 도체 딩젠 단단에 차선다 김디윤 이게 쟁이게 미주 로스 위례든디 다 로타긴 딘젤 도체 께심바 다 단단에 차선 슈구이게 미장 니슈 생이 작성지면도 강가 도체 리트스인데 다 대랑 안에 도체 리트스인바 다 디나 차선에 망조이 지기 땡조도 무슨 슈첩도 챘는 길 다 강가에 안지 디고이 오인 생각이 우지 강가에 클래식 겹스세 다 도체니 지기 땡조를 하는 길 다 마세베 차선다 안조 예동이 스택지게 진행이 비생을 찌린 뒤전에 차선다 안지기 라간 디고이게 다 땡기 챔비기 다 수고 지진은 차선지 지기 벤주기 멋있어 그러면 여섯이 두세노 어디 내려서 갈지 또 안에 즉 남유가 왜냐 왜냐라 또 안에 파주 예제 가서 멋있을 두세 전지를 제제 또 단단히 차선지 된자 균으로 먼저 제교스네 그 동자 두세 예대 또 즉 예동이 생네 파다 거리 종주의 기다 인연디 변주 용궁지 전에 칠로네 두에이 결지 주자도 셔주 스마스마치 도체다 멍실지 야골 차데 다 도차용데 다 랭이기 랭이레 지 이만지 서스본 다 녀도 니스지로 기친다 니비 챙가네 단도 저기 폐결 대비나 오늘 전에 먼저기 폐결이 네, 먼저 시진핑랑 송범은 씨 부경도 비게 폐견랑 갈 주기가 본다. 도세네 비제 토이 폐게 도세네 러시 옆선다. 러니네 전에 가서 쳐볼 수도 있잖아. 나 지금 파손도 돼 망전에 차시네리 초 대비기 넘겨도 봐 대비네리 당한 줄 내가 중재를 텐샤 선정시 당한가 빨리 점심시다 출연 점심시 도세네 안저기 다 변주 갑자기 낸다 먼저기 저의 주제 있는다 강갈다 내가도 무슨 남농 중교 다 된소 강가 지내 전에 안저기 외인이 우리 저기 배진 잡던 직직 견지 잡아 지구 잡아 또 참다 다 니대네 차선 다 망조 용기 전남 주신의 깨진 다 안저를 하간디 비제 토이기 베게 돌두센 규규버티 동원세디 부르지 랭이에도 제셈난 삼당위인다 가불스두센 놀 에지기 먼저 이 베겐의 차선에 에지기 라는 디구이시디 소다종기 정부종리 숨지소인이는 에제나 랭이게 말랐네 신이 우지 강가일라 기구메 다이게 나서디 문에 정네 벤조 비제토위기 베게 난갈 두첸 리션 두첸 루기 다수지랑 칼레카 치르딜레 무티인 베츤 치아스 로스지 캐가제 데우지 강가이 예직 파즈 오데넬레 어 난즈 로 체우스메다 두첸 용마레 라디 틴 로 체넨 게브리스 싱예스 미드월 소즈 제카브르스 두 지그말 망조레 셰브춘넬레다 지그망조 안지 다니 나 셰슈미

0: 안녕하세요. 제기 로 총쇼 되는 거 저때 야랍 접전을 다 뻗던 거 이제 같이 모르고
1: 오마지 제티 고 진짜 저 그래.
0: 대죄 말해. 빠나 녀 우츠 총쇼 되는 거 저때 아클리폰라 법조전에 야모르지. 오지 오게
1: 아클리폰가 같이 배다 제진이 초와다. 니즈 친구 로쇼쇼 시바. 진라 로란 시저 디시 더 저와수 로조 시지인.
0: 야몽가 너 드는 아주 참미 아클리 폰기 로제 챔제가 마마라 샴데 주위 라는 미비 주엽잖아 로브정 사지 데레고
2: 로전 초보 점무여다 천안자 다다 니신빌린 첸티나 베종롱 칭닌 칭리콩 강기롱 칭제 시빌란 이치빌린 첸디시 나지 산준인 Chichi, du tu do ngan chi lin chi nian bar ga si xue. Xia le men tian ngan chi lin chi nian ru.
3: Xi bi zhou bo.
4: Xi bi zhou bo.

0: Tsenga Machi to Nime Banji do Jahimbi, Mumampu Nedang Yi. Nanchi Samber, Sena Yubi Kubuda Dunger, Chogu Deda, Reke Zusinga Chumi Dona, Kani Yunje Yi, Dang Rojiri Sansi.
1: Wenjong, Gum Mambu Hila, Dula Songju Mebata, Duru Tong Susinja Madama Gala Inde. Kordun maybe dochi mobohi, rong rong la kawi limbayi. Ding repje senkan ripi lopen, foro eti, senkan detong la tseni tabdehi yayote, senkan detong genje, dun nam yon lela tsunhi, nekorch manam tsui jongoyu. Dunda deni lebar doptomna, jitenter, ganga genje shawa yenhi meji sunyu.
2: 文章李给女修节作为侄子人探及这一件让个这位咱们不出他怕妈病气感觉罗干难的人机把他人都信了家住个金把大比趁的接点下啊生康日比罗本一得来应的得送月的容易去各度定期写给的谁与可有所见现得的满意罢了容易去过瘾 강자 소인용 롱라 참비 촌이 시답히 댐주 유에게 송유
0: 제디 매이 머치 시당 제랑리 메바 가라이 안치 인제 통나는 지비 우초 시주데 야니 랑게 랑나 인제다 샹비 린게 슝다
1: 덴오미 샘주 히바나 자완이 독주메 바탄다 가니인데 존농동 레체치롱니 롱롱라 생육제주대인라 제텐터 샘캉치 팜카피비 팜카 예예 끼니 좀메
0: 디나 가리 이키다 가리 쇼나 가리 스나 소데다 참마 존지 빵도 쓰다
1: Rang rang la ning jie dong xia cha yue na ngan zui yin ni ngan zui ning du du bi zhe me bu chu dong pa ma bun qi gan ye luo ge su xia cha dong xiang jie xiong tu
0: rang ge rang la ngan ji ren zai de nang da qi ji bu chu chu la nang wei ngan ji de yin de rang ge rang la xue yue ma ji ga li yin a xi song na ru
1: dor na
0: de de ren ni song
3: 错话接到了执政区域让谁让了万物塞了国家之内让给让了宁静党让给让你相继凶共组入
0: 先看车地了多趟弄地先看车地家早晚西边带趟个让你党带趟个协助整个

0: 남스디
1: 남스디
2: 우찌
0: 아차 양라 마르메 우찌 아차 나 다그 라보다지 드리야레 하 호이베
1: 로사 뜨다 드리데 쳇즈 사강기 토게 빠우쳔나라 나즈 로브로디게 하 호스테니엔다
0: 데
1: 아차 독스치나 레브도에
0: 아차
1: 아
0: 레베 과세레 데 바르보도와
1: 다체나 바르가중다
0: 아차 아차 그
1: 아치 로사 뭔데 바르보도에
0: 아치 아차 데 그치
1: 슈
0: 뿡
1: 버튜니치리 바이바이
0: 바이바이
1: 버튜리 버튜리 버튜 버튜니치리 버튜리 버튜리 버튜 버튜니치리
0: 아니 왜 차가워 가지소
3: 레이제 러사 대시대네 대시대네 대시대네 지가 나 등산 나도 주제 대보러 와 왔다 니모 가 카마 코라 타마사 바 대고도 진에 미초라 치마마체 니네 뒤주 여보 창모 초라 주기 세상 들은 얘대 랑소 르당기 님도 장제 어야 카바디 카카 나르샤 대요 자지도 대지대 왔다 루루 저주 탐배 카바메베 초와라 안지게이나 셉츠마 셉츠마 어찌 제마
0: 용구이다
2: 뭐지
0: 아 용구이 용구이 남스티
3: 셉츠 빠사드르도
0: 어 나올라
3: 제나주에 통치 가르라시도
0: 우찌기라 대표이다
3: 라
0: 전이양자 직실나다 차짜 둥그리라
3: 전이양자라
0: 어
3: 공공노소보 다리 카바키메
0: 라 카바키메라
3: 어 어제보 카바지마 이봐 제모 다그라비 제고야 두게네
0: 그라 드레케스 아주 소가나로 로네 조네레 카바마 두스트 전양다 스트그달
3: 다 전양다스타 규메 오 딜랭아 차딥스키스타
0: 차딜라
3: 아지 차딜러메 차딥 차단
0: 아레 차단라
3: 어
0: 여마릴
3: 아치 다 전양아 차단 법 간슬로다
0: 여마릴
3: 차수면 법 간로네 디바
0: 예 여마릴
3: 아치 다 전에 전화줘야 돼 가라 줘래
0: 가려오래라
3: 어
0: 직자
3: 직자
0: 아메리카 직자 아프리카 직자 프랑스 직자 뉴스락 직자 니발릭 직자
3: 아지지지스보 난 니발릭 직지 손대가
0: 니발릭 직지라
3: 어
0: 레슬
3: 차가 뭐 보험시야지 어디서 어삼이 장 아무래 니발릭 직지나지 세방고 다니나
0: 레슬

0: 트랑기 니 발리게 찍자.
1: 아,
0: 십주 십개.
1: 가래. 십주 십개.
0: 얼.
1: 어찌? 인질이다. 두고 보라 되네. 인질이라 밤이. 야.
0: 길라.
1: 라.
0: 나 주대 카바젠자 비주다자. 심로야 미둘.
1: 어디서 사다야? 카바팅지 뭐 집대. 양고미니 종디소아. 육조부 로로 먹어 라냐들.
0: 그치. 터져나.
1: 어? 하믈렛. 단주 유배.
0: 할리보터라. 오지. 뒤뜯던 요 유지. 참아 독수연지. 와! 피했던 애들 없네.
1: 빼리. 오, 부탁다리. 네. 니치 상부 좀. 댄댄 단주 유지다.
0: 니치 상부. 와, 호르베.
1: 그냥 짱자 제가 돼.
0: 레스 엘. 얘 참아.
1: 벨라. 내게 신나다. 다 팅사 보고도 좀 헛다이나. 가방에 뱉다 쓰러버려 쓰러져도 가라. 벨라 벨라. 다 가라고. 에마. 순남. 양나 치굴. 티니니 바르투. 삼시 치굴 버시기. 순남. 양도 치고 에 순아 양도 치고 티니니 바도 삼시 치고 버시기 뭐
0: 로
1: 됐다 됐다
0: 로
1: 하물레 됐잖아 어 조좀리
0: 됐어
1: 나한테 재미져야 거야 가르도
0: 어떻게라 나 가봐야 되지 게임기다미
1: 지부 다 지나서 가봐야 용지 돼 두들 돈을 두다 대불아 망자 되는 야구하러 온거
0: 아직이라 나 가봐야 라버지 차 잡으러 봐 샤고 투야미 누우니 너도 낭퇴지도 찍 대불아 김이 뇨쪼글 찍어도 말라
1: 부
0: 러러
1: 잔욕을 유나 쿠쿠질은 욕아 주다 온거 나한테 재밌다고 유
0: 레스엘
1: 뺏어 다 그러라고 아로 에마 순아
2: 로사 로사 로사
1: 시드
2: 가래 다들
1: 어찌
2: 어찌 키슈
1: 가래 뛰셔서
2: 네 가봐 키슈
1: 다 갔어 그래 네
2: 다들
1: 왜 가죠
2: 어찌 공부 못 줘 당에 가봐도 고마워 나도 아 당에 형이 삼았다 다른 쇼게 어떻게 뜬지 낭내 터요 내내 뛰고 건자대 독슬이었다가 가봐도 가까 시에모도 저게 가만히 옆에 쓰고 죽으리 됐네 총가 나라 파파파파 파친지 예? 뒤도 되니 됐네 뒤에요 됐네 보지 나치 됐네 샴주 뱉디 슈스게 아지 이따 아로
1: 와 아지 시에나 샴주 가르슈 나서
2: 아지 저
1: 라
2: 독스리 드린데 토하게 보지 가라 아들로 저디게 옴다.
1: 아, 네.
2: 커튼 나 독스 터옴다가 아찌 양라. 랑온의 스테르시지 치샤스기. 아찌. 나라니 떠나 조서 걸어 매라. 대. 턱스 채다가 떠주 내든지 이발. 제장에 어떠 커져. 디리디 지 창망 안 양라게 겪은다. 수용하다 헛도 겪간 세네. 참고 말다. 슬러비.
1: 어.
2: 딘제 지르 지 개가 주두. 락바디 버긴한테 독수줘봐 이베니
1: 어
2: 샴지 뱉디 슈스
1: 어찌
2: 하루 당하네
1: 고고고고 샴지 가르쉬 나서 아네
2: 카바디에멘도
1: 카바디에멘도라
2: 어
1: 어찌 이제라도 카바디에멘아 나는 나는 생기 물마가 바지 좀 다가가보네
2: 어찌죠
1: 라
2: 팀사야 마자겜예게마쇼 물마치마다
1: 라
2: 어
1: 어찌 아니 지난게 봐 지시 세브라 쉬매베네
2: 지시 겸네 레워리
1: 어
2: 네? 정은이 니 천지고를 와가르샤 콘도 창마 나면은 수이 스니 견자를 달라
1: 어찌
2: 굽자한테 독스 대다가 모제 디미스 기대했다 락도 카바트 수대샤 세게 견지 디게 마직도 시고다 락당 오미아체도 제스다 예마제 코네 코에츠시다다 락부니가 뚝 스케고멘 좀 삼사치기도 가라
1: 벨라
2: 띠고 마체래 어 아주 제베 르가디 미소 지었다
1: 어째
2: 띠가 갈럽티
1: 어
2: 아지 양라 카바지다 라브 에이 지겜니마 대자 가주제 샤브멘 좀 스기 아지 아니 깨졌지 거기다가 제 싱도 아니에 도시다 촛 지금도 갈라 최장에 진부당가 주고 있을러 가가 말 쉐네 마 표용 비춰 다 같이 찍고 아지
1: 어제
2: 하하하
1: 아지 나 전에 드리 전하게 샴지 배수난도 와
2: 나 샴지게 고마세래 나 이제 샤정홀 줘리 장마 소녀 카바디 나 고마를 샴나라
1: 저
2: 카바지야 난다
1: 아지 공부 주는 모소 나 드리 카바지 메라
2: 저라 누야다 스메달 카바지야다
1: 지 나 오늘 카바지 메 드리 니 친아 카바카가제 나로 샤빈다
2: 친아라
1: 오
2: 아지 다 잘하셔 좀
1: 어찌 메 아지 다 잠지 쇼는 모도 카바 나로 샤쇼 말베 네 오
2: 다 친아 쇼라 볼륨게 꿈을 대하리
1: 지 보모 나 집안에 단도보도 보는 핑지 전용해
2: 사진은 깨쳤냐 이제 되냐기 깨라리 다디 미스 홀수제 가바카 두제 가격 나는 시어고사르벨
1: 어머 가바 나는 샤바 대 인지 미지 좀 재라서 고르베
2: 지 좀 재매봐 가바시 아니 녀버러지
1: 우제다 녀버사스도가 영아 대세 계란로 좀 재고도나 내 슈욱되다 비중가랑조 카바라지 개비나 양스보보나네 야든 따지따지 제구도와 지네 미초라 치마마세 니네 뒤주 창물로 조라주 제자 저리니 칭아 카바카까지 나를 샤샤 와야 니 좀제 디 디송알
2: 오지라 카바샤제 치도 통용니 림다르다
1: 어쩌미 다시 림다르다 저와 가려래 다 육사나 육사나 나나니 열어봐 파수 全中国로 와가리 어찌
2: 저라
3: 打卡巴面呢俺能洗车不烂哟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话车不烂的
1: 康桑地鬼哪路？康桑地鬼，我了，康桑地鬼被了，康桑地鬼是那俺爹在地鬼这里呢。
0: 啦，
1: 我了，
2: 阿志叫，
1: 那俺爹给个月了，
0: 啦，
1: 阿志叫，叫我拿了卡巴就打，叫我给他吃的，叫我咋打的？我拿卡巴咋打？别杀死！
0: 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
1: 근데 저도 계속 지나다.
2: 레스. 직송구. 배신속이야.
1: 어.
2: 여기 응시도 키는이.
1: 아지.
2: 당자 차원에.
1: 어제 딱딱해. 어. 다녀 미미디 다체. 그치 직지다 안고. 디구디 따르바 그제도.
0: 어. 따르바 가봐.
2: 따르바
1: 가봐. 토사 그제도.
0: 어 토사 가봐.
1: 고다 그제도.
0: 어 고단 가버시야.
1: 벨라 다티냐 나라보네
0: 우디게라 디텔라라 마르베
2: 안다 미다 오케이 강사르디 거기 강다 땡치금모
1: 땡치금모스는 알아보
2: 나 카바르 카즈이 갭장 링케민투 첸친티시지 뉴교조완낭로 转发 아마 转发给 카샤
0: 우디게라 디텔라라 기아차 고르샤도와 람사파르스켄 무쇼
2: 아지
1: 파라용아 나치 기도 지기스 그동안에 파라용아 으찔라 바테리는 타바나로 샤자 차고 벨라스 내 정수 사바 으찌 내 정수
2: 으찌 포성아베 슛 내 나라바디
1: 야
2: 대책마라
0: 西中啊，他妈的今年没打退出出来等过死我的，你呢？伢的买那买呗，可那你能行？钱我啷个多了？但有你，他妈的欺负嘞，伢呢笑嘞。哦，第二把都生死切割呗。
3: 中文那么错，敌人个三只捉着伊，我这我最最心所以没生气的年轻，刚着十多年西边农，这只西月边农顿恰上学才上，年轻我最最心上主播元学，听的年轻总这把大，这把这首听是哪那么，是学全国听冲炸基因，中文这么错，大爷么？
4: 北京龙天年轻力控制抗击龙天呢，达到北京三军两大来称小吉言。
5: 北京龙天年轻力控制抗击龙天呢，达到北京三军两大来称小吉言。
6: 在那把土公开说，敌人呢被打，顺便切猪肉当黑当，还被切把泥，日日变把热。
7: 听得立春农学区农顿做呢，道路堵车东北了，让中介推力做出军队来送单位，杀退前天定日推力麻辣推过冲突冲一锅东。
6: 俺这边两张区被切的林村农敌人，杨永进俺进俺走入北站为青年屯田，听到中介了如何切种地，用了大用啊兵兵，龙我局长农。刚刚老忙正把他连连电送西北过了小脚。
7: 我这爱做对亲人，那就中介了生意去。全国各门招完人家身边，龙龙那么张家一准连入比，我已经连连电送西北西北过了。
6: 我这俺虽然让中介有个窗人，出钱我们多多亲人，最后就顺手好用的把西北过了。
7: 我这爱虽然让中社会卡个对亲介写过日东人把百年，忙做做人的错票送错事东西北过少人。向了农队协查南山路。
6: 大路堵车挡不了，让中介村里注册了军队临时农队，开了黑山塘拉着邮局，农村小区接了工地单位，杀退七点等的村里马拉退过长途清月金，杨永杰坐了半脚的电头也不想念，一群人就坐了爬上梯，对村把的家家人去当差俺爬行，爬起杨永杰俺挡不了，来就要把人，向了的国家三脚的学个人，那是半脚的十八块的月币。北京诺德康面积里的马钢汽油公司呢，让中介脱失了来在了店里，面积中间接冲入开了当铺的一把档，开了接扩干农来做把错，来这接肯有把热。那路对菜当不了，要用三年卡给俺托人家去忙了点。公司退休退休了，工地休钱太不忙些，苏军北路所里村里工棚着就了。团建转发热，北京诺德康面积里的马钢汽油公司，那是组织管理员吧？张正平的罗德多筹备团协党，人从体解决了全国一把党，一大党部内算爸爸了。团协党人从人家也不兄弟，用被国董处你拉张雄玉去写发热，对菜党不了，一群人被若来开了忙不歇的，牵着了三队党团里三队娘子等在推举了工地同位。药材党比赛人家不有不热，北京红区新闻面积组织杀退新闻团里共拍动作的卖点，拉着了人不着有决定，日期人不着，团协有人来说错动员金，那里其他党部内算爸爸的，公司了俺动作才吃俺家心里，要用这些听到让群众太多种吃鸡就接了，团建真从西巴了，用白过程年冬节假用一把热，北京。红区新闻片在汽油公司新年运吧，熊超一杨永进镇从他俩订婚礼也切入亲友了，团北家订婚礼摩托亲友，团西扩干四把军机，路易团北空马吃孙东新入月季歇把热，团共计立下一年，让永进女婿在马当永春带领，永春农村就下季节做歇把当，新竹团在林村当北面没得拉些，让永通就所见邻村的西边。杀退特别党，杀退日期所，杀退前年做了马拉，抗日一百集写的，北极七军队被团里北大共派动员，能不写多远？对面让中介打动团里扩张，我上当团里扩张，把人协助一边，团里接力去军队拖着金把党苏军团里刚里摸了，孙小杰的团控立场，共派接力起来就赢把人。对龙的进去，严大香。 Rolly Lincoln, Bujon, Buy, Jin Luke, Kinney, Paji, Tilgun, Sikh, Hinera, Lishin Lunky.

0: 빙앙 파림 주이여 롱초로마 이레자 차창르드 타여라 난잔더 롱초로 데데지엔가지 뒤소 레바마지 롱초로 쥐드 데집 심바던 체지 루드 꾸랑 모바담 댕글이 가양 띵빙앙 예경바지 사토로 이초비 엔족드바데다 므니히나 레니 띵송기야 야드비 겐치 사바데나 콘츠 뒤친라 포베 라다 야큐티지 난장 긴코와 천재화 예 나제정 레가 창조만 예바라 뒤최 단지지 게다급의 최순진이 자더라 로도 턴저라 게니 희유의 지시바지
1: 내가 레군에 내주베서라 니두 종 땅위 전주부이 레든 총두 리용 협정 대위 초총가 협정 총도 총니 시접수지 시진빈가 제급 시용자 된자 따위 된나위 제링께 챙라 체련 협정 세바통 랑숑 종제 조시견바 시대팅가 팅장 조소코이 대규 따르 체련소 진노아리 종 땅위지 중의 전주부이 보장 라이교이 전주 레든제 제급 된자제 시용라 협규도 급제 네라법사 텐틱자데 종 땅위제 구직라터 네텐세바동 캡시제 숑세 토르동와 제급 된자 협수 용더 구직동와 땅족숑라 담진시니 여름 죄숑라 구직동와 지시니 제급제 된자 송숍시비 전주제 겐트 냄포 코르괴게 내수노와제
0: 나제 나수레 장종지 요고 총라 초차 나위 되도 송신 제휴지 송효 효용의 파괴 포장보다라당 루리힐은 자순초 양조용초진제 용크로카기 미세치주님비의 직주인 냠솔담제비의 현강차단기 조모당요고와만비 이왕 초유바당 사주뒤친랭기 반조로 팔카 정보용유바지 샹라 대고지 산주로 쇼그인 포장보다리 탐진토유고와문인 양용산이카니용비의 군전추의 사주직주인만솔라 Nyoruru hiyue. Tumi degara paa jebaadang ngasuwa yana dewara deburun zibie satu nabadang jinyan dinbi podang podali ngotala nyanui hini ngarsu duizam dewara zhugiyue. Yogowa, mongshan weyi. Ngajie ngasu ren rubada nyando bela yungwa yin. Bede ngay ngueni hina ngotsa dinbi ni choje yinbi ngasa ni yunggu sanshun. Dari podang podala tundu ngueni han sanshun. 용人冲到一些吧是 三年开的有过 拉萨人准备 德根在中国界 八成真不凶的嘛是 人看当时同 七点日对当 有过了半年初节的那样 用过清不凶月 张一零月把的 安水人 拉萨人的有过当 这话有别 退离开的用白 对冲白的 拍熟气味 沙退有过了 拍卡级别 在学界孙秀 刚来问月 有过了半年看的 应答 应业级
2: 俺家俺虽然有过忙不有别，俺就从刚去俺同样家家端着呢，家有把他盼到。你这有过人，你来行，他们家里各种都歇歇吧是。老这些人都干事了，我讲给看行，这些歇车的人员，中午忙不那个人重要。那些新刚可有木头来住，请你行我讲见到就去老来姨妈爹把他忙到前边，忙托你过去人用，养龙康大把了就有。
3: 天差木牛啊，隐约搓麻吃的，这个有过了大娃的来月，有过啊，吹八斤的，每家进这一边日龙啦，娘们也有。那是周末，我们不。我今年做推荐的，俺从我的现在快个业务修理下，我们就来个车来操送上，但叔叔他们这个年包做面的，但谈到落地机灵的，我那考虑业务修度，但叔叔不过一年的，但啥子一年的车上车间的杂志都丢干了，俺来申办了业务修度了，他还是东山帮助的这个，是吧？人当的没得车给是。有过啊。
0: 方书艳姨，俺虽然落着西冷了，每家节日拢给俺爸们这碗牛肉稀巴用意，那个有用俺去怕有当用说，这个门道还讲这门道稀稀巴些。让中介，让用这种日节，哎，俺别用口托马的硬币问的，咋送错了样？俺见俺虽然有过忙不来有巴些，用口节还有春天呢，有过去日点八十牛肉麻辣托呢，八十牛油巴当。 初几日凌晨节，长浪托有过去日初节，他过月用多给村民再把他用入了黑月。有个为娘们跟送下去，用过节用着冷过节，今天女婿人不行的，冬天忙得动不麻子，日点有个了都不绝，如今了大一些的，有个了中南端的动一把子，有个啊第一节。
4: 俺那如果你不洗个子呢，我一了，你是他那年收生着，他就过了，说你是。

0: ᱛᱟᱞᱟ ᱱᱤᱢᱟ ᱛᱟᱨᱤᱝ ᱠᱟᱛᱮ ᱠᱟᱞ ᱛᱟᱢᱵᱚ ᱛᱟᱞᱟ ᱛᱤ ᱵᱮᱧᱚ ᱢᱟ ᱡᱚᱱ ᱛᱟᱞᱟ ᱛᱚᱨᱜᱚ ᱥᱮ ᱡᱚᱱ ᱛᱟᱞᱟ ᱛᱚᱨᱜᱚ ᱡᱮ ᱥᱩᱛᱚᱨ ᱠᱟᱫᱚᱨ ᱡᱤ ᱛᱟᱢᱤ ᱪᱮᱢᱵᱚ ᱢᱚᱢᱵᱮ ᱚᱱᱛᱚᱢ ᱛᱤᱝ ᱡᱮᱫᱤ ᱡᱤᱱ ᱨᱮᱢᱤ ᱠᱟᱥᱟᱢ ᱱᱚᱨᱵᱚ ᱠᱚᱱ ᱨᱮᱜᱤ ᱱᱤᱢᱟ ᱛᱟᱨᱤᱝ ᱠᱮᱛᱮ ᱠᱟᱞ ᱛᱚᱞᱩᱠ ᱛᱟᱱ ᱛᱟᱡᱤ ᱡᱤᱱ ᱫᱚᱨᱡᱟ ᱛᱟ ᱨᱚᱞᱩᱠ ᱱᱟᱢ ᱥᱟᱱ ᱛᱟᱨᱮ ᱨᱮᱜᱮᱱ ᱛᱟ ᱛᱟᱢ ᱱᱤᱢᱟ ᱠᱚ ᱛᱟᱜ ᱡᱤᱱ ᱥᱮᱨᱠᱮ ᱠᱚ ᱱᱟ ᱡᱤᱱ ᱨᱮᱢᱤ ᱠᱟᱥᱟᱢ ᱱᱚᱨᱵᱚ ᱠᱚᱱ ᱨᱮᱜᱤ ᱥᱟᱢᱚᱱ ᱫᱩᱞᱩᱜ ᱜᱮ ᱛᱚᱝᱡᱩᱜ ᱢᱤ ᱵᱮᱡᱟ ᱞᱚ ᱛᱚᱝ ᱛᱚᱝ ᱫᱟ ᱛᱟ ᱵᱟ ᱛᱟᱥᱟᱱ ᱢᱟ ᱠᱚ ᱡᱟ ᱵᱟ ᱡᱤᱱ ᱨᱮᱢᱤ ᱠᱟᱥᱟᱢ ᱱᱚᱨᱵᱚ ᱠᱚᱱ ᱨᱮᱜᱤ ᱞᱟᱢᱵᱟᱨ ᱫᱟᱞᱚ
1: maji chao yin na rancho pyo me zhe di loka ji jia zu dan dambi yi pang zhe mang zhe zung zhe ji me to dong zhe ji yin si xie zhe ta di nang ne te sa jie hui dung di man zhe de di zong da ayu nang ke ta yu dang gong hai nang ke si di di le chi cha yu di yin si gui ya gyun zhe yang kar ri ya si su ta de ngay na cha xia su na ri zhung le ri ki chue du te sa jie hui dung di la zong bi ling ki chung zhe nian a ki jie bo si xie zhe di le chi cha yu te sa jie hui dung di ta ji pang zhan si ne zha ci gang ke chang di la de di zong da te sa jie hui dung pi wei ki qin bu dun 이게 동장다 지역에서 진행해요. 대인지 중재년한테 제보 인수 등재 지시해요. 이내 기사제의 중팀에 나의 지조기다 지금 지시를 막둥이 롬로에 변조기 지시를 지신망수에다 표기다 중지 교재 그게 도를 신주 체계에서 제시 전단계 가장 그 친구요. 대인도 좀 기사제의 중팀 전단지 제자 근류기 중심 대시기. 순례 차시와 이는 야가기 망하 바랏네 독주에 라마니아 독주에 대시 다지 시라게 중주년아 동주 육 이도를 크는 다디 피제 조여요 말이 풍송 처부 조여요 왕조 중부 망부 디제 디기 중 동주 시에 용도 좀 대사제비 중디 도동의 풍송송 지조 지조서 주비여래라 반장제 지만 지만도 주여래 디인디 디 다지 대사제비 중디야 진단 친구 찍으세요.

0: 因为这是吃得了呀，啊，几次当年子也罢，啊，你为这个知道，因为这个吃跟着动起来呢，啊，可能我吃吧，也罢，我等着有的是，得到养当青年的，别几个人做呢，你苏大伯，啊，一个颜色去。
1: 다다 아니 우쳐다 히세니 나만이요 바리 우쳐다 히 데이디스로 공그 양다 바식니고노 칙대야 자위전 고 루모자르 마돌 때 이게 니 말에 때 이게 딱 봐자 제지 이게 그노노 우쳐다 히세야 돼 아 아니 자위전 코로나 자당고 돈이 죄도 매 바리 내 매 바리 데이디 코 줄이 자리 데이디 니가서 우쳐다 히대야 이게 니 말에 아 이게 니 말에 이게 니 말에 때 이나야 我吃到一个一个个绝佳的对，那边的点罢了，可跟样装饰品的那边的点罢了，就对的罢了，可装饰品的那边的点罢了，就是得了点呢，哎，装个一个样样的经济一个也是罢了。但这个弄了当不，我吃起一个大部分，在于前头俺说，别起一个弄了，我吃下的，人家的打，人家的价格，给你我们就一组的人家人家的，哎，你这里，啊，得偏就循环得了点呢，哎，你顶上跟俺说，啊。
0: 지 람보 체가 되니까 나야다 보게 되니 아들 나야다 보더니 니요 지요 봐 되게 잘 해 템바 야는 니요 봐 쓰요 봐 되니 안 가서 나만 뭐 도와 어다 대소라 치르 제들 가서 우쳐세요 우쳐세요 우쳐 되니 우쳐 때가 미라야 아니 인고 우쳐 때 파지다 이게 지금 뭘 저기 이제 내가 인고 이게 인고 되네 당초 아니 베르가 세니 콜 미나라야 인고다 당초다 베르가스 어 되네 那么算了不进度，我呢他，我就进中国的理解就按你人均交往一百一呢，这个全能了不起的些的，你过，这些吧的，他算说罢了，说不等这个大，等这个过，存的七八千啊，你过了一百，等这个存的七八千啊一百，等你第二大伯过，我就得了，啊，我就打经过钱的，我就宁过钱的，我去宋过钱，啊，他讲的一般呢，要啷不钱，那家大伯的，几个月吧，年吧，宁月吧，年吧，宋月吧，就等这个，我就得了呀，你。
1: 아리카유여바르
0: 아간이 아, 손도 가서는 무슨데 그걸 사보시는 희지. 근데 다 해서야 돼. 간다지 제비가 잔지 와. 뒤들 제제지 민지가 다 제반. 요만나 민다 치라서 봐. 참 쳇바라 왔대. 희라대니 이거 참도 얘기요. 희라대니 참도 얘기요. 뒤는 다 제반 참 제비가 신이대 희라대 말. 뒤들 다 희대라야. 아, 아니 그 당지 찬이 예반이나 아니 희대라 지희. 아, 희니희. 아, 희슴희. 아니 이게 아 장기차니 히데라 된데 그 나나요 바리 아니 코 히지 입당이나 코 조다기 차니 아 아니 퍼브야나 퍼바기 예진데서나 퍼히 아 아니 그 들쳐와다 버든지 히데서라 들히 아 노브르 뭐지 라서 봐 뿡바다 버든지 히데서라 런치 뿡히 근데 대마이 바간간서 떼히 세니 아 가기 때라 떼치 세겨 떼마 그 떼치 데서서만지 아니 이게 그 지금 주르만 하다가 아니 니자 고고 근주르마나 요리 디가슬랑 가서 니 시차신 히지 단 디가슬랑 가서 조치야데 시차에 동고 뜨기

초반남바 다송 의진님비 르지 요지저 러시바데 찬도 바효존의 님비 셈바보 데가가 콩가 시모도 조모라 플리징가 다샹라 라사가마 콘선니 님비 셈바보 틀리 추중거레고 시비 르지 고람란 시바데 진니도 콩가 르지데 파마번치도 라사 바나숑레 요비 아지 진진 바중도 찬도 띵치 존레 요비 아고 자바도 지지라 퍼니 사마샤와 란로다 年的土生逐步用为门的学习营实现个

0: 오코니 캉키랑데 로인싱카노 무이 드린체도르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고마티 고데 쳔이나 오향이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헤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에 그르네 딘디스토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크르니난다 조타크르니 수준크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상기
2: 오레레레 롱친 카바송양레 징가 망히 초드드노 무기송크 냐뿌 예히토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0: 남스티
1: 남스티
0: 우지 아자 양라 말매 우지 아자 나 다가 라보다지 드리야래 하 호이베
1: 러사 뜨다 드리데 켄즈 사강기 턱에 빠우쳤날 나즈 로브로디게 하 호스테니엔다
2: 데
1: 아자 독스치나 렘도에
0: 아자 아 렘에 과세래 데 바르보도와
1: 다치에노 바르가 죽은다
0: 아치 아자 그
1: 아치 로사 뭔네 바르보도에
0: 아치 아자 데 그치
3: 뿡 버튜냐 지리
4: 바이바이
0: 바이바이
1: 버튜리 버튜리 버튜 버튜냐 지리 버튜리 버튜리 버튜 버튜냐 지리
0: 얘 차도 가지 있어
5: 렌제 러사 됐지 되네 됐지 되네 됐지 되네 지리다 다 등산 나도 주제 대부로 봐 왔다 니모 가 가봐 코라 타마사 봐 대고도 진에 미초라 치마마체 니네 뒤즈 여보 창모 초라주기 세상 들이니에 대 랑소 르당기 닝도 장제 어야 카바디 카카 나르샤 대요 자지도 대지대 왔다 루르 저주 탐배 카바 매배 초와라 안지게이나 아 잡초마 잡초마 어찌 제마
0: 용구이다
2: 뭐지 아 용구이 용구이
0: 어
5: 셔프 빠사드르도
0: 어
2: 나올라
5: 지난주에 통제 가르라시도
2: 우찌기라 대표다
5: 라
2: 전이양자 직실나다 찻잔 동그리라
5: 전이양자라
2: 어
5: 공무모습보 대리 가바키메
2: 라 가바키메라
5: 어 어찌보 가바지마지마 제모 다그라비 제고야 두고야지
2: 기라 지레키에서 아주 속한다로 로네주 오늘에 가바마 두고스도 전이양자 샤프스도 그렸다
5: 다 전이양자 스타 규메 오, 딜랭아, 차딥 시키시다.
2: 차딜라?
5: 아지, 차딜라메.
2: 아니,
5: 차딥 차단.
2: 아래, 차단라.
5: 어?
2: 여마릴.
5: 아치. 다채랑아, 차단 법 간실로다.
2: 여마릴.
5: 차수염 법 간로네, 디바.
2: 예, 여마릴.
5: 아치, 다채는 채난주에 가라, 저래.

0: 다리오래라.
1: 어.
0: 직자.
1: 직자.
0: 아메리카 직자. 아프리카 직자. 프랑스 직자. 뉴질랜드 직자. 네팔 직자.
1: 아, 지지지스 뭐.
2: 난 네팔 직지 좋은데가.
0: 네팔 직지라.
1: 어.
0: 레슬. 차가 뭐 보보셔야지.
2: 어디서 오사미. 창아모레 네발이게 책진하지 세방고 다이나
0: 너세 크랑기 네발이게 책자 십주 십개
2: 가래 십주 십개
0: 얼라
2: 어찌 인질이다 독로거라 되네 인질이라 밤이 야
0: 길라
1: 라
0: 안주대 카바젠자 비주단자 심로야 미둘
2: 어디서 사다야 Kaba tingji ma jibde, yang guwami ni chong di suwa.
1: Yuk shabu, lolo mogo rang nyadu.
0: Huzi, pachay na.
2: Hamlet, danju yubay.
0: Hali bota la. Uzi, dita danju yudu yu.

0: 봐. 샤고 투야비 도네. 너 망튼도 찍대 봐라. 아 김이냐 저거 찍도 알아.
1: 포.
0: 러러.
1: 잔녀고 유나. 코코치를 녀가 주다. 응고. 나한테 재밌다고 유.
0: 레셀.
1: 다 그러라고. 아로. 엠마. 쓰나.
2: 로사. 로사. 로사.
1: 시즈.
2: 가래. 다들.
1: 어제.
2: 어제. 계속.
1: 가래 계속.
2: 네 가만히 계속.
1: 다 갔어 버려. 네.
2: 다들.
1: 왜 가죠?
2: 어제. 공부만 좀. 당연히 가만히 고마시 안 나도 아. 당연히 삼았다. 다른 쇼게. 어떻게 된지. 낭내 터요. 내내 뛰고 권자한테 독슬렸다가 가바디 카카비 시에모도 저게 가바디 옆에 쓰고 죽으리 됐네 총가 나를 파파파파 파친지
0: 예?
2: 뛰도 되니 됐네 뛰어요 됐네 바지에 날치 됐네 샴주 뱉디 슈스게 아지 이따 아로
1: 와 아지 시에나 샴주 가르쉬 나서
2: 저
1: 라
2: 독슬이 드린데 타게 바우진강라 나 들어줘디게 하 호스데이 발라
1: 어
2: 진짜 신난다 나 타라는데 낙디게 던제 옴다
1: 아네
2: 거기 나 독스 터옴다가 아찌양라 랑오네 스터시지 치샤스기 아찌 나라니 떼가 줘서 걸음내라
1: 어
2: 데 턱스 쳤다가 떼주 내든지 이발 제장에 어떡 커져 디리기 지 창막 안 양락에 겹근다 수용하다 헛도 엽간 채네 참고 말다 슬러비
1: 어?
2: 딘제 지르 지 겨가 주두 락바디 벗긴 한데 독수 주우바 이베니
1: 어?
2: 샴지 뺏디 슈스
1: 어찌?
2: 하루 당하네
1: 고고고 샴지 가르 슈나서 하네
2: 카바디에민도
1: 카바디에민도라
2: 어라
1: 어찌 되라데 카바디에메나
2: 俺能俺能行给我妈个把自己给我打个老婆呢哦记住啦听啥呀马家姐姐给我说我妈亲妈的啊哦我去哦俺的天上给怕这些谁不来学妹妹呢这些给你连我的哦对就俺你你全自我罗个的啥控制长嘛俺免得随意吃你讲价的大了我这给国家干的毒死点不得个哦我这地面是几点的 락도 가만히 수대 샤 세게 견제 듣게 마직도 치고하다 락다 오면 아치도 치에스다 예매게 권해 코에트 시도도 락분이가 뚝 쓰게 오면 좋아 삼사 치고도 가라
1: 벨라
2: 니에 고만 채우래
1: 어
2: 아치 채배 루가도 미소 지었다
1: 어째
2: 니가 갈럽티
1: 어
2: 아지 양라 가바지다 라바 에이
1: 自己给你妈对着嘎住去下半面中死你啊自然的给自己哭不得个这心都把你拖下的出去了完了切账哎进不当嘎住个意思了看看妈的血脸妈朋友没叫啊大家是几公主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自己啊
2: 장마 소녀 카바디 나 고바르 참 나라 아지 저
1: 몰라
2: 카바지 안 난다
1: 아지 공부 좀 넘어서 나 들이 카바지 메라
2: 저 누야다 스메달 카바지 야다
1: 아지 나 오늘 카바지 메 너네 내 친아 카바카까지 나로 샤빈다
2: 친아라
1: 어
2: 아지 다 잘하셨어
1: 어째메 아지 다 잠시 좀 넘어도 카바 나로 샤쇼 말베네 오
2: 다 친아 줘라 벌을 게 꿈으로 되어리
1: 지 보모 나 때문에 단도 보도 벌은 핑지 전용해
2: 다 친아 야 이때도년기겐라리
1: 어?
2: 다디 미스코르주제 카바카주제 가격 나는 시어고사르벨
1: 어머 카바 나는 샤바 대인지민지 중재라서 고르베
2: 지 중재매바 카바시 아니 녀버러지
1: 우째다 녀버스다스 그도가 영아 대세 계란로 중재 고도나 내 수육 되다 비중가랑주 카바라 지게비나 양스보보나네 야든 따지 따지 제고도가 진에 미쳐라 치마마세 니네 뒤주 창물로 쳐라주 제자 저리 니 챙아 카바카까지 나를 샤샤 와야 니 중재 뒤송아
2: 오지라 카바샤제 치르 퇴요니 림다르다
1: 어쩌미 다들 림다르다 저와 가르래
2: 지
1: 다 육사나 육사나 나나니 열어봐